민물 아보 오버운데 미주코 왔다를 채워 눈도 안 맞네 아니 뭐하느라 거야 멋있다고 생각했어 인가 그러면 그걸로 이제 너는 이미 있어 죽으러 미질러지다